0: are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0: Alive 90.5.
3: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의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대화하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4: 그게 무슨 말이죠?
3: 아, 네, 물어보셨으니까. 요새 이게 재밌는 게 한글인데도 네? 한국어 자막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는 네, 요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달리는 수다방에서는 MZ세대의 언어 신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4: 네. 네. 참 어렵겠다 오늘.
3: 네. 네. 아마 우리 CRPD는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신조어 사용하시는 것 뭐 알고 있는 거 좀 있나요?
5: 저는 이제 MZ세대긴 하지만 저는 좀 약간 클래시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역시? 신조어 쓸 때 네. 그런 거 왜 써?
3: 그쵸.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고
4: 클래시 하시군요.
5: 저 클래시 하잖아요.
4: 네. 우리 M이랑 G는 어떻게 나눠요?
5: M이랑 G는 무슨 뭔 소리예요?
4: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MZ 세대 하는데
5: 아 세대 그거를?
4: 세대가 사실은 그분들은 MZ로 묶이는 거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5: 제가 알기로는 제 세대까지가 딱 MZ 세대인 것 같아요. 1998년 2000년대 1998년
3: 그럼 2000년 후반은 뭐예요?
5: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딱
4: 시작이
5: 95년도부터. 네.
4: 그러면 한 10년 정도.
5: 2000 그렇죠? 보통은.
4: 그 이유는 지금은 아직은 요즘 또 뭐 알파 세대 뭐 얘기 하던데.
5: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세대가 생겨났어요.
4: 아, 그럼 저희 애들은 섞여 있네요.
3: 네. 그러면 저는 왜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듣던 얘긴데 저만 이해 못 했던.
4: 네. 신조어?
3: 네, 신조어. 전매추.
5: 전매추 전 알죠.
3: 네.
4: 전매청은 알아요.
5: 아, 전매청? 청은 뭐예요?
4: 담배 인삼공사 예전에 전매청이라고 그랬어. 코리아 네. 모닝 앤 글로리 KTNG.
3: 네. 전매추가 이제 점심 메뉴 추천.
4: 아.
3: 네.
5: 전매추.
3: 네. 전매추.
5: 전매추.
4: 네. 짜장면.
5: 저녁 메뉴 추천.
3: 아 네.
4: 아 전매추 아, 네, 같은 네. 거예요.
3: 네. 아 우리 저 CRPD님 감다살.
5: 감다살. 네. 뭘까요? 이거는 퀴즈 형식으로 가야겠다. 그,
4: 감, 감은 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감 아닐까요?
5: 그쵸?
3: 네.
4: 감다살. 네. 뭐 감다살아 있네?
3: 네. 오, 그럼, 맞아요.
5: 맞아요.
4: 아, 이거는 신조어가 아니고 줄임말 아니에요?
5: 그쵸. 오, 근데 아, 다 줄임말. 다
3: 신조어들이 다 줄임말이죠.
4: 예전에 저희도 중앙도성을 중도라 그랬어요.
3: 아, 네.
5: 저희도 그랬어요.
4: 그게 91년도였어요. 네.
3: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몇 개 한번 내볼게요.
4: 그래요.
3: 샤갈.
5: 샤갈?
4: 샤갈은 눈 내리는 마을. 커피숍 이름인데.
5: 언제쯤?
3: 아, 잠깐. 아, 이거 말 될 것 같아. 그, 커피숍 말고는 다방.
4: 아, 이제는 다방이었죠. 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은 되게 유명한데.
3: 아, 그래요?
5: 네. 잠깐만, 그럼 샤갈이란 단어가 원래 있는가 보네요?
4: 샤갈? 샤갈은 유명한 화가인가?
3: 아, 그래요?
4: 네.
3: 저는 지금 신조어에서만 봤는데. 이거를 저희 아내가 보내줬어요. 요새 애들 신조어라고. 아 사람 이름이네.
5: 아유. 와 근데 되게 유명하신 달디님은 달디님이다.
4: 이 사람들 네,
3: 화가 이름 맞아요.
4: 몹쓸 사람들을 써. 네.
5: 아 마르크 샤갈이라고 샤갈. 했네요. 아 그러면 저는 하나 더 붙여야겠다.
3: 네.
5: 유식한 척하려고. 아 누구 사람이 샤갈 이러면은 아 마르크 샤갈 이렇게 해야겠다.
4: 그래요 그래요. 네. 아마 눈 내리는 마을 뭐 그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숍 이름이 그걸로 했던 것 같은데.
5: 아, 그렇군요.
3: 야, 이거 너무
4: 그거 아, 미안합니다. 다시 신조어로.
3: 네, 신조어랑 뜻이 너무 다른데요.
4: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뭔가 줄임말이겠네요?
5: 네. 샤가. 이거 줄임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그냥 왜 킹받네라는 말 킹받네. 아시죠?
4: 요즘에 킹받쥬?
5: 킹받쥬? 약간 열받는다를 요즘 그때 킹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샤갈 이러면 좀 짜증나는 짜증날 때?
3: 아, 맞아요.
5: 그때 샤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4: 그럼 뭐 약간 셧업 뭐 이런 발음에 그런 거에 좀 변형인가요?
5: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발음 자체도 샤갈 뭔가 된 소리는 아니지만 그 뭔 느낌인지
4: 약간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서
5: 맞아요, 맞아요.
4: 진짜 입 다물란 얘기로 맞아요. 들릴 수 있는
5: 그런 느낌.
3: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는 어이없거나 짜증 날 때라고 나오는데 우리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아, 아빠 그게 막 이렇게 아씨 이렇게 이런 느낌이래요. 네.
5: 근데 저는 샤갈이란 말이 릴스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릴스 이렇게 하면은 그 언어 그 음성 지원 이렇게 맞아요, 하는 맞아요, 릴스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네. 똑같은 목소리 나와요. 이렇게 아 샤갈 오늘 뭐 됐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3: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5: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기가 좀 싫더라고요.
4: 저는 오늘 진짜 처음 들었어요. 릴스에서도 네. 아마 제가 그런 걸 안 보니까 네. 알고리즘을 못 하나 봐요. 처음 들어봤어요.
5: 그렇죠.
3: 근데 또 알고 보면 이제 보일 거예요.
5: 그렇죠. 아니야. 이제
4: 이게 얘들이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5: 있어요. 맞아요.
4: 집에 가서 보면은 바로 샤갈 나올 것 같아요.
5: 그럼 공유해주세요. 저희 단톡방에.
4: 네. 알겠습니다. 네.
3: 자, 그 다음에 밤티.
5: 밤티. 이거는 네. 많이 들어봤죠.
4: 밤에 마시는 티?
3: 그렇죠.
5: 왜 그 체스넛 티 있잖아요. 체스넛 티.
4: 모르겠어요. 체스넛 티.
3: 아, 지금 은근 지금 살짝 그 틈새를 지금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4: 아, 그래?
3: 아직 약했어. 아직 약했어.
5: 아, 진짜 어렵네. 네.
3: 근데 밤티를 우리 시아 PD님이 많이 들으면 안 좋은데.
5: 아니 저한테 쓰는 말이 아니겠지요.
4: 아니 많이 들었다고
5: 그러니까 뭐. 아니 제가 쓰는 거 많이 들었다 하는 거지 저한테 쓰진 않아. 너 밤티네 진짜 완전 rude. So rude.
4: 아 그래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럼? 밤티.
5: 그쵸. 되게 촌스럽고 별로인 걸 얘기했을 때가 네. 밤티예요. 근데 이거 왜 밤티인 줄 아세요?
4: 몰라,
5: 저는 이거 오리진을 알아요.
3: 뭔데요?
5: 어떤 사람이 게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심스처럼 한국에도 그런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게 있잖아. 옷 입히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의 아이디가 밤티였어요.
4: 자기가?
5: 그러니까 아이디가 밤티인데 그 사람이 만든 캐릭터가 너무 촌스럽고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티님, 반티님, 반티님 이러다가 그 밤티가 형용사처럼
3: 촌스럽고,
5: 된 거죠. 그래서 밤티라는 말이 됐습니다.
4: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네요.
5: 그럼 이 한 시대를 이제
4: 이끌어 나가는 말을 만드는데
3: 그 사람의 아이디였으니까요.
5: 그럼요.
3: 자,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야르겠네요.
5: 야르? 네. 저는 근데 야르를 많이 쓰는데
4: 아, 그래요?
5: 네. 오늘 달디님 표정이 거의
4: 나는
5: 나는 모르
4: 이 비슷한 말은 미르 알고
5: 미르 용?
4: 용. 그다음 뭐 야린다 이런 말?
5: 야린다.
3: 그거는 좀 비속어죠?
4: 그 비속어인데
3: 신조어는 아니고 비속어.
4: 야르 네. 야르.
5: 야르. 네. 그거 많이 쓰는데 저는 정확한 아, 뜻은
4: 야 그렇대요 정말?
5: 아, 나 야르 하나만.
3: 아니 갑자기 또 야쿠르트 사행시 아세요?
4: 아니요 몰라요.
5: 뭐예요 그게?
4: 해볼게 해보세요. 내가 네? 불러줄게. 네. 야
3: 야쿠르트 아줌마
4: 쿠
3: 아닌데? 야야야요구나.
4: 그건 네. 뭐죠?
3: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쿠르트 주세요.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5: 네. 네.
3: 아무튼 지나가겠습니다.
4: 야르가 야쿠르트하고 네. 상관없는 거죠? 네.
3: 야르가 기분 좋고 신날 때 쓰는 추임새래요.
4: 아 그래요?
3: 야르 막 이렇게 하나 봐요.
5: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4: 잘못 알아오신 것 같은데.
5: 아니 이게 신조어를 글로 배워서 그래요?
3: 아, 맞아요. 저는 문자로 배워서
4: 느낌을 모르고
5: 네. 느낌을 모르고
4: 네. 어떻게
5: 보통 야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네일을 받을 때 네, 여기 네. 큐티클 같은 거 제거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느낌이 시원하면서 뭔가 그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그 되게 좋은 그런 느낌 아세요?
4: 받아본 적이 없어서.
5: 아 네. 근데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런 기분을 야르라고 해요. 만약에 오케이.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이 막 엄청 맛있어 보여. 침이 줄줄 흘러요. 그걸 보고 와 야르 이렇게 이런 느낌. 오, 오 야르 약간 이런.
4: 그러니까 느낌. 막 신나서 야르가 아니고
5: 야르 이거는 너무 힘찼다. 그런 거야. 오 야르, 야르. 약간 야르 약간.
3: 오케이. 느낌.
4: 약간 깔면서.
5: 맞아요 맞아요.
4: 야르
5: 야르 이거는
3: 이거는 솔직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4: 야르 저거 나 되겠다. 네,
3: 야르 지나가고.
5: 몰라요. 제가 또 잘못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3: 자 그럼 시아 PD님 야자스.
5: 야자스.
4: 야자스.
3: 예, 야자스.
5: 전 야자 하면은 왜 야간 자유라스?
4: 그러니까 저도 야간 자유라스.
5: 근데 모르겠다.
3: 이거는 이것도 저는 문자로 배웠으니까 고맙다는 의미래요.
4: 야자스가? 야자스. 예.
3: 그 다음 게 좀 재밌어요. 동엽이.
4: 신동엽?
3: 아니에요. 이게 다른 뜻이에요. 어. 이게 뜻이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동엽이.
4: 아 그래요?
5: 근데 네. 이게 무슨 줄임말이에요?
3: 동대문 엽기 떡볶이만 주구장창 먹는 아~ 그 사람들 갖다가 동엽이라 불러서 그거 하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동엽이라고 한대요.
5: 좀 취향이 네. 단조로운 사람을 네. 동엽이라고 하시는군요.
4: 컬트 쪽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하나하나에 빠지는
3: 맞아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4: 동엽이?
3: 네. 그리고 이건 좀 재밌어. 망나귀.
5: 그냥 막 나가는 귀.
3: 아, 막 나가는 귀가, 말은 알겠는데
5: 아니, 귀가 귀가 곧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곧 나가는 귀.
4: 막나귀, 네? 막나귀 무슨 당나귀랑 아 이거 연결이 됐나?
3: 막상 나가려니 귀찮음.
5: 아,
4: 네, 줄임말이네.
3: 아, 맞아요.
5: 진짜 별다줄.
3: 네.
4: 아, 별다줄 알아요.
5: 아, 진짜 별다줄.
4: 별걸 다 줄이네.
5: 별걸 다 줄이네.
3: 그럼 그 다음 건 재밌어요. 잼민이.
5: 이거는 초등.
3: 아니 아니요. 이거, 이거 바뀌었어요.
4: 어.
5: 네. 바뀌었어?
3: 네.
5: 뭐 언제 바뀌었어?
4: 못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잼민이 뭐.
3: 이제 모든 결정을 AI에 맡기는. 잼민아이에 맡기는. 아, 잼민아이.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잼민이.
5: 그래서 뭐 조금 좀, 스펠링이 다르군요.
3: 네. 그래서 어이에요.
4: 잼민, 네. 잼민아이에 잼민이. 네.
5: 아, 저 잼민이.
4: 잼민아이가 더 유명한가 봐요. 챗GPT가 먼저 시작했는데.
3: 근데 이제 챗GPT는
4: 잼민이.
3: 저도 잼민이.
5: 잼민이. 찬민이.
3: 네. 그다음 거 볼게요. 태무인간.
5: 태무인간.
4: 태무면 네. 저기 우리 알고 있는 그 쇼핑
3: 네. 그런 태무.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태무인간 뭘까요?
5: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태무라고 하면 약간 가짜 느낌? 아. 짜가 느낌.
3: 그쵸 우리 시아피디님이 많이 당해봤죠.
4: 태무에?
5: 태무에 전 많이 먹.
3: 예. 네. 아 이거 재밌는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부실.
4: 아 태무 속은 상품들이 그렇다면서요.
3: 예. 네, 그래서 태무인간이라는 얘기 있었고 그다음 이것도 웃겨요. 엠비스찬.
4: 엠비스찬. 어 왠지 세바스찬 뭐 이런 느낌인데.
5: 그쵸. 아니면은 뭐.
4: 아 크리스찬.
5: 아 크리스찬? 뭐 종교 관련된 건가요?
3: 이게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사람들.
5: 아, 아 근데 있을 것 같아.
3: 맞잖아. 너 MBTI 뭐야?
5: 맞아. 아, 네. 그거 너무 심해다.
4: TV 쇼프를 보면 다 MBTI부터 물어보더라고.
3: 맞아요.
4: 서로 이러네 저러네 네. 평가를 해주던데.
3: 네. 그다음 이거는 좀 웃겨요. 난리자베스.
4: 난리자베스?
3: 네.
4: 엘리자베스인데?
5: 난리 좀 떠는 사람?
3: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을 말할 때.
5: 아, 네. 아 난리자베스.
3: 난리자베스. 아. 네. 그다음 이건 많이 아시는 거죠? 갑분 시리즈는 많이 아시잖아요.
4: 갑분,
5: 그렇죠? 네.
3: 갑분 싸.
4: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3: 갑분 진.
4: 진은 뭐야?
5: 갑자기 분위기 진지해졌어.
3: 아, 맞았어요. 네. 네. 그 갑분 광.
5: 갑자기 미쳤다? 분위기.
3: 아니요, 갑자기 분위기 광고 듣고 올 시간이죠.
5: 방금 만드신 거예요?
3: 자, 그럼 이쯤에서 갑분 띵. 네. 갑분 띵은 뭐죠?
5: 갑자기 분위기 띵곡.
3: 네, 띵곡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IOI의 갑자기.

0: Alive 90.5.
1: 네, 우리 신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2: 너무 재밌네요, 신선하고. 네.
1: 그럼 이제 신조어를 활용한 우리가 이제 단어를 배웠으니까
2: 네.
1: 자, 이제 어휘력을 화려하게 잘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네,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2: 너무 진도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1: 네,
3: 예행 연습.
1: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네. 네,
1: 자,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2: 알겠습니다.
1: 자, 나 마상 입었어.
2: 어, 이건 알죠.
1: 어, 아세요?
2: 오, 마상은 많이 쓰잖아. 마음에 상처 입었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3: 맞아요, 그렇잖아요.
1: 저만 몰랐었구나.
2: 어, 마상.
3: 마상.
2: 이런 때 쓰는 거 마상.
1: 네, 저는 이문세 생각했어요.
2: 어,
3: 왜요?
2: 제 얼굴.
1: 얼굴 긴 거 마상.
2: 길어요.
3: 말상.
1: 말상.
2: 아, 네. 말상은 이제 리얼이 탈락되니까 마상 이렇게.
1: 그걸 한자로 아, 이제 말마 그래서 네. 마상이라고. 그쵸,
2: 그쵸. 네.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DJ는 말을 해야 됩니다.
1: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나 지금부터 반모야.
2: 반모.
3: 반발 모드.
1: 오, 야, 바로 하시네.
3: 이건 너무 쉽다.
1: 아,
3: 아니
1: 그래요?
3: 잠시만 이거 네. 요즘 신조어 맞아요? MZ세대 이거 신조어 맞아? 아니 이거 한 50년, 5년, 50년이래요. 5년은 된 것 같은데.
2: 저는 되게 신선해요.
1: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문자로 배우고 있다고.
2: 근데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1: 소통을 위해서 우리 우리 MZ랑 소통해야죠. 네.
3: 근데 그 MZ도 모를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너무 오래돼서?
3: 너무 오래돼서.
2: 야르
1: 이런 식으로
3: 예. 좋은데? 네. 좋은데요? 네. 어, 좋은데?
1: 아, 이런 거 가지고 뭐라 오는 우리 시아피디님 밤티
3: 아니 근데
2: 마상
3: 그거 마상 진짜 마상
2: 방금 알아들었어 밤티가 뭔지
1: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 시아피디님은 알잘딱깔센
2: 아 요거는 어디선가
1: 들어보셨어요?
2: 네.
1: 네.
2: 알잘 알잘
3: 달디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아~
2: 알잘.
1: 야 진짜로 뭐... 이제 다 알든지.
2: 알잘 알이에요. 알 일이 아니고 네. 알잘.
1: 알잘.
3: 일잘은 뭐예요? 일, 만약에 그렇게
2: 뭐
3: 생각하시면
2: 일도 잘하고 딱 부러지고 뭐 깔끔하고 센스 있고 뭐 이런 거
3: 줄이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맞으셨는데 근데 알 알로 알잘. 바꾸면겠다. 근데 진짜 비슷해요.
2: 어 그래요?
3: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2: 네. 다 왔는데 알.
1: 그냥 전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아 시아 PD. 네.
2: 뭐 알은 뭐예요? 모르겠어. 알은
1: 혼자서 다 알아서.
2: 알아서.
1: 네.
3: 알아서.
2: 알아서 잘.
1: 네.
3: 잘.
2: 딱 부러지게.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3: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게 러시아 PD입니다. 박수.
1: 저 하나 해드렸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우리 시아 PD님 덕분에 저희가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그다음 이제 재밌는 거는.
2: 네.
1: 이제 요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 활용하잖아요. 자 이제 조금 고급반.
3: 더 고급반. 지금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거. 오늘 좀 힘들어.
1: 조금 고급반. 아니 이거 우리
2: 머리 땀난다.
1: 잠깐만 머리 땀남다 신조로 뭐라고 하죠?
2: 멋땀?
3: 아 뭐 곁땀 비슷하게?
2: 곁땀처럼?
1: 네, 아 재밌네요. 네, 아니 그 신조 사자성어.
2: 오.
1: 네, 신조 사자성어.
2: 네.
1: 일단 우리 어렵다. 제일

0: 쉬운 거. 조태꿀.
1: 조태꿀 알죠.
2: 네. 알죠.
0: 쉽잖아요.
1: 네. 알죠. 네. 좋아요, 댓글, 구독,
2: 알림.
1: 좋아. 구독 알림.
2: 알림 설정.
1: 알림 설정.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려. 좋아요, 댓글,
2: 구독,
0: 구독과 알림 설정.
1: 설정.
0: 네. 이제 조태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낄낄빠빠.
1: 그거는 우리 뭐 주제로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2: 네. 제가 주제 넘게 이제.
0: 네. 저 이걸 갖다가 계속 낄낄빨빨 그래가지고서 동생한테 혼났었어요.
1: 낄낄빨빨을 뭐야?
2: 밤티.
1: 근데 너무 잘 사용하신다, 다현님. 진짜 이제 그 딱 응용력이 느낌을 네. 아셨어
2: 그때구나.
1: 이제.
0: 네. 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저치고.
2: 오저치고
0: 네.
1: 이것도 뭐 줄임말인가요?
2: 이거 그럴 것 같아요.
0: 네, MZ 세대 줄임용어예요. 오저치고.
1: 오늘 저녁은 치킨고?
2: 치킨?
1: 이건가?
2: 치맥.
0: 정답. 야, 지금 저는 이거 힌트까지.
1: 몰랐어.
0: 아까 전에 우리 축구 얘기했으니까.
2: 네네.
0: 축구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1: 네. 하다 보니까 되네요.
0: 자, 그러면
2: 치킨고. 네. 외우긴 네. 어렵다.
0: 네. 그러면 한 번 더 갈게요.
2: 네.
0: 오저치고.
2: 오저치고.
1: 하나 더 간다.
2: 아, 방금 뭔가 또 지어냈구나.
1: 네. 아, 잘해.
0: 오저치고.
1: 오늘은 모르겠다.
2: 그러게. 아마 지어냈으니까 앞에는 비슷할 것 같아.
1: 오늘 저녁은
2: 오늘 저녁은
0: 치고.
1: 모르겠는데?
2: 소리 나는
1: 네. 먹는 거예요?
2: 커피숍 가서
1: 먹고 싶다.
0: 네. 네, 오늘 저녁은 치즈케이크고.
2: 그러니까
1: 틈새가 온 거였어요.
0: 네, 아니 뭐 팔이 안으로 굽어야죠.
2: 그렇죠.
0: 뭐.
1: 그쵸, 네.
2: 자, 갈까요?
0: 네.
2: 오늘 저녁 갈까요?
0: 오늘 저녁 치즈케이크고.
2: 네, 네.
0: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세편살.
1: 이건 진짜 사자성어 같은데요?
2: 복세편살.
0: 네. 복세편살. 저도 이거 보고 나서 네. 야, 네 글자는 다 사자성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복세편살.
1: 이거 진짜 무슨 한자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2: 아, 네. 복잡한 세상 네. 이런 건가?
1: 맞는 것 같아.
0: 맞아요.
1: 복잡한 제가 먹어도 돼요? 주먹이 가능?
0: 네네. 자,
1: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기.
0: 맞아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네.
0: 오.
1: 감사합니다.
2: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0: 야, 우리나라 축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시스트 해주고 슛. 근데 제가 막았어.
1: 왜 막아요? 안돼.
2: 네. 이렇게 후보 역할이 중요합니다.
0: 이거 너무. 네, 이거 진짜 팀 플레이였는데요. 네. 또 다른 거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있으세요?
1: 저는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뭐 꾸꾸꾸. 꾸꾸꾸?
2: 꾸꾸꾸는 보통 뭐 꾸미고 뭐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2: 꾸안꾸 하던 거.
1: 맞아요. 꾸안꾸에서 나온 게 꾸꾸꾸인데.
2: 그러니까 꾸민 듯 안 꾸민 게 꾸안꾸고.
1: 맞아요. 꾸꾸꾸는 그럼 뭘까요?
0: 꾸민 듯 꾸몄는데 꾸몄냐?
1: 꾸안꾸는 달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2: 네네.
1: 꾸꾸꾸는 네. 나 대놓고 꾸민 거.
2: 아, 나 꾸몄다.
1: 꾸몄다. 티내는 꾸밈. 그래서 저희 여자들끼리는 오늘 꾸꾸꾸야, 꾸안꾸야 이렇게 갑니다.
2: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추려고.
1: 맞아요. 오늘 제스코드 맞춰야 되니까.
2: 꾸꾸꾸.
1: 맞아요.
2: 쉽다.
1: 꾸꾸꾸 가고.
0: 어이, 전 어려웠어요.
2: 이제 외워야죠.
1: 모르면 외우라고 그 다이디님 명언을 네. 또 하셔.
0: 아, 그럼 이건 좀 슬픈 거다. 아니 슬픈가? 그렇죠. 갑통알.
1: 갑자기 분위기 알통?
0: 갑통알.
1: 통.
2: 갑자기 통화니 아닌데?
1: 아니네. 내가 해볼게요.
2: 네.
1: 갑자기 통화 중 알고리즘?
0: 아, 이거 진짜로 신조어예요. 진짜로.
1: 진짜 저 몰라요. 네,
2: 다 네. 있는 말이에요?
0: 있는 말. 네. 아니, 다 있는 말은 모르겠는데. MZ들이 쓰는 말.
2: 쓰는 말. 네.
1: 갑자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갑자기.
0: 갑은 다 갑자기죠, 뭐.
2: 그렇죠. 네. 통알이라고?
0: 네, 통알.
1: 통알. 통화가 맞아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예 네. 아니에요?
0: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2: 아, 그래요?
1: 웃긴 거?
0: 갑자기 통장 보니 알바해야겠다.
1: 갑통알?
2: 슬프다.
1: 슬픈데?
0: 하지만 중꺾마.
2: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 네. 맞아요. 아니요, 근데 요즘에 또 새로운 거 생겼다요. 그 다음에?
0: 그래요? 뭔데요?
1: 중꺾한가? 어. 이게 박명수 짤에서 아, 나온 거예요.
2: 그래요?
1: 뭔 뭐게요 이게?
2: 중꺽 뭐라고요?
1: 중꺽하.
0: 중꺽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카드다.
1: 중격 중꺽하마인가 보다. 중꺽하마.
2: 어. 중 뭐 박명수면은 예를 들어 뭐 중요한 건 꺾였으면 하지 마라.
1: 아니에요. 어. 비슷해요, 근데.
2: 그러니까 박명수는 주로 이제 그렇게
1: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네, 네. 뭐냐면 중요한 건 아 뭐야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
2: 아 꺾여도 하는 마음.
1: 꺾여도 하는 마음.
2: 안 되네.
1: 중꺽하마.
2: 중꺽하마.
0: 어 못 먹어도 고.
1: 아니죠, 그냥 뭐
2: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0: 맞아. 네.
1: 뭐 디피트 돼도 이제 해야죠.
2: 박명수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1: 맞아, 박명수님은 그런 마인드였지. 근데 네. 되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박명수님 말이 진리다.
2: 그러니까 굳이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0: 네. 야 신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2: 네. 책임지세요.
0: 네. 책 지금도 신조 생각했어. 네, 이런 신조어들을 잘 모르겠다면은 이게 우리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신조어들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언어는 시대를 따라가 변화하지만은 우리 모두 오늘 배웠던 중꺽마 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하루 또 재미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하고 나서 신청곡을 했는데 이게 노래가 어려워요.
1: 네. 할 수 있어요.
0: 저 이것도 신조어인 줄 알았어요.
2: 네. 네.
1: 중꺽마, 주꺽마.
0: 네. 한, 로, 로, 0 플러스 0.
1: 0 플러스 0. 할로로우님의 00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0: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1: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2: Transform your home with He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e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3: Around the world.
4: Around the globe.
3: Streaming live 24/7.
4: Alive905.com.au.
5: 네, 노래 듣고 4부로 왔습니다. 4부는 함께하는 시즌이 커뮤니티 소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호주는 한국이랑 계절이 반대죠?
6: 네.
5: 그래서 지금 겨울로 가고 있는데요. 겨울이면은 지금 생각나는 거.
6: 호빵.
5: 호빵. 아, 맛있겠다. 전붕호빵.
6: 정말.
7: 붕어빵.
6: 붕어빵.
7: 저는 좀 약간 올드 패션. 옥수수.
6: 옥수수?
7: 예. 네.
6: 어, 군고구마 아니고 옥수수를
7: 제가 찰옥수수 쪄놓은 걸 되게 좋아해요.
6: 아,
7: 네.
5: 갑자기 감자 무반나 이거 하네.
6: 근데 옥수수는 여름에 나지 않아요?
7: 아, 근데 이제 네, 갑분옥.
6: 갑분옥.
5: 네, 저는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스키. 왜냐면은 그 호주에서는 스키 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이랑.
7: 멀어요.
5: 그리고 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6: 이미
5: 같아요.
6: 이미 시즌은 시작이 됐는지 저 스키 타러 늘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벌써 그 SNS에 올려놨더라고. 애들하고
5: 네, 갔어요. 저 이번 주에 가는 친구 있는데 제 친구도 근데 그 맨날 가는 데 있잖아요.
6: 스노이 마운틴.
5: 페르시아인가?
7: 스노이 마운틴. 페르시아.
6: 두 개가 있어요.
7: 네네.
6: 그쪽으로
5: 가는데 아직 눈이 좀 덜 쌓여가지고 아직 그 여긴 좀 신기한 게 한국은 이제 인공으로 되어 그렇죠. 있는 걸 많이 한다면 여긴 자연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아직은 눈이 잘 쌓이지 않았는데도 스키보드를 타러 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뭐 신기하다. 저희랑은 또 다른 또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드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겨울 스포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달링 하버에서 열리는 아이스링크장이 있다고 합니다. 야외 아이스링크장이에요.
6: 겨울에? 아,
5: 예. 네. 그래서 6월 27일부터 네네. 7월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데일리로 운영이 되는데요. 야외 아이스링크장이고요. 티켓은 한 사람당 28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러분 그 시즈니 아이맥스 어디인지 아시나요? 거기 앞 광장 팜그로브 폴코트에서 한다고 하네요.
6: 이거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아니고 우리 애도 어릴 때 한번 그 근처 가다가 한번 타봤던 것 같아요.
5: 이것도 꽤 역사가 깊은
6: 그런가 보네. 아직도
5: 행사인가
6: 하는
5: 봐요?
6: 거 보면은 얼음이 시드니는 자연적으로 얼진 않을 텐데 어떻게 얼려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링크처럼
5: 맞아요.
6: 야외 링크 야외.
5: 맞아요. 그 눈이 안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드니는
6: 기온이 여기 밑에는 영도 이하로 안 내려가니까 얼질 않아요.
5: 맞아요. 저는 제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청 근처에 이렇게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 입장료가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에 그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런 링크장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이거 시드니에서도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네네. 저도 예전 생각이 나면서 가보고 싶더라고요.
6: 한번 가보세요. 뭐 크진 않은데 기억에 크진 않은데 사람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7: 네.
6: 뭐 놀러 나와서 타는 거니까.
7: 네. 저는 이거 보고면 생각한 게 저희 때도 논밭에다가
6: 그럼요. 네. 그때는 시케토라고
7: 맞아요. 물 대서 밭에서 저희 스케이트 탔어요.
6: 그렇죠. 그걸 만들 그러니까 앉아서 타는 거 네. 밑에 약간 쇠붙이 두 개 양쪽에 붙이고
5: 네네.
7: 썰매처럼 해가지고 그것도 타고 그다음에 스키도 아니, 스케이트도 그 비닐하우스에서 빌려가지고서 저희 탔던 기억이.
5: 쌀포대 세대 아니세요?
6: 맞아요. 비료포대, 비료포대. 쌀포대는 아니고.
5: 비료포대. 비료포대 세대. 근데 그게 더 스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6: 오, 그렇죠. 그 당시 뭐 하나 깨지고 부러져도 뭐. 네.
5: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아이스링크장 그 어린이들이 있는 분이랑 같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릴 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시면 좋으니까요.
6: 네.
5: 그리고 또 아마 알랑가 몰라 요즘 그 달디님과 신희수님 요즘 OTT에서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6: OTT 참교육?
7: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5: 한국 영화 아니고요. 아, 한국 그래요? 드라마 아니고 아.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죄송해요. 장난이고.
7: 네. 격이 쳐지고 있어요.
5: 아, 요즘에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시리즈가 오프 캠퍼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하이틴 물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이스 하키 오늘 일찍이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캠퍼스에서 연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이틴물인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로맨스물이죠.
6: 아, 광고 본 것 같아요.
7: 네.
5: 요즘에 많이 뜰걸요. 요즘에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6: 근데 광고의 멘트가 좀 자극적으로 일부러 넣어놓은 건지 무슨 뭐 아이스하키 팀에도 뭐 게이가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하는
5: 아마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개일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에피소드가 8개인가 10개인가 하는데 주인공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마 다른
6: 거예요?
5: 그 두 개의 에피소드 그 두 개의 시리즈가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갑분아 갑자기 아이스하키 열풍 뭐 이렇게 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6: 저희 때도 아이스하키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7: 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찾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었어요. 뭐
6: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잘생기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5: 그리고 아이스하키 하면은 대부분 몸이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자들은 너무 좋죠. 아마 말을
6: 관심이 다른 데 있군요. 네.
5: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6: 네, 알겠습니다.
5: 그래서 아무튼 미국 아이스하키 플레이어들의 사랑 이야기이고 매 에피소드마다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6: 네.
5: 이래서 아이스하키가 인기몰이를 하고 그리고 마침 또 호주에서도 아이스하키 시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듯이 맥커리 센터 아이스링크에서 저희 그 프로 선수들의 그 게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시즈니 대표팀 시즈니 베어스와 아이스덕스가 그 시즈니 대표팀입니다.
6: 아, 그래요?
5: 그래서 그 팀을 비롯한 다른 지역팀 대표들이 경기를 하고요. 주로 금토일에 주로 경기를 하니까요.
6: 네네.
5: 티켓 구매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왜냐면 저희 딸이랑 그 스케이트 탄다고 한 번씩 간 적이 있거든요.
5: 맞아요.
6: 뭐 행사 있으면 나가라고 하긴 하던데.
5: 아, 맞아요. 보통은 저녁쯤에
6: 저녁
5: 하고요.
6: 경기?
5: 그리고 네. 주말에는 또 오후 경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응원하신 팀이 많이 다르니까 네. 저는 근데 보통 시드니 베어스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주 전에 보러 갔던 거는 저녁 7시 거였던 것 같아요.
7: 호주 국가대표팀 팀도 축구처럼 축구는 사코로스 마틸다잖아요. 네네네. 남자 여자가 여기도 있네요. 남자 국가 대표팀은 마이티스스라고 하고 여자 국가 대표팀은 마이티 마이트.
6: 네.
5: 대표팀 이름이
7: 있나봐요. 있어요.
5: 그래서 근데 저는 하키 직접 보러 가는 아까 그
6: 현장가.
5: 축구 보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키 보러 가는 이유가 꼭 마지막 피리어드 때 싸워요. 왜냐하면 하키는 컨택이 많은 네네. 스포츠거든요. 네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이 들고 일어나면 이제 다 같이 들어가서 싸우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마지막 피리어드 때 이제 과열이 되면 꼭 싸우더라고요. 네.
7: 그 벤치 태클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던데 그걸 뭐
6: 벤치 클리어링.
7: 벤치 클리어링.
6: 그 야구
7: 맞아요.
6: 네,
7: 맞아요.
5: 맞아요. 똑같겠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맨날 사진을 찍죠. 또 싸운다 이러면서.
7: 전 지금 가만히 듣고 있다. 아, 시아피디님은 폭력을 좋아하는구나.
6: 그러게.
7: 아, 조금 더 있다가 아, 시아피디님은 폭력적인 거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구나.
5: 아.
7: 네.
5: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스포츠 선수와 요즘에는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6: 스포츠 선수와요?
5: 스포츠 선수, 저 당황했잖아요, 전혀. 지금. 스포츠 선수의 사랑에 빠져보신 적, 좋아하셨던 스포츠 선수들이
6: 선수?
5: 있나요?
7: 여자 선수겠죠, 우리한테는.
5: 남자 선수도 있을 수 있죠.
6: 신희준은 그래요?
5: 전 오픈마인드예요.
6: 저는 없는데.
7: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어. 갑분 스선?
5: 스선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
6: 선수를?
7: 스포츠 선수?
5: 아, 스포츠 선수?
6: 아, 이것도 스포츠라면 스포츠면은 저는 임요환.
7: 아,
6: 스타크래프트.
7: 야, 진짜 잘 빠져나가셨다.
6: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네. 본 팬이거든요. 네. 거의 초창기부터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7: 그럼 쌈장으로 시작해서.
6: 쌈장 2기성부터. 그 당시에 레더 1대1 경기부터 맞아요. 봤었어요.
7: 네.
6: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임요환은 꼭 챙겨봤어요. 얘는 굉장히 참
7: 테란의 아버지.
6: 황제.
7: 테란의
6: 황제.
5: 신혜주님은 없으시고?
7: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내만.
6: 여자 선수.
5: 아, 여자 선수라고 하셨는데.
7: 네, 아니 이렇게 그 질문을 그렇게 던져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별로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6: 네, 없는 걸로.
5: 그런 걸로.
6: 없답니다.
5: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코너 마무리하고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마지막 코너만 남아있는데요. 트리비아 모닝 정답이 곧 공개되니까요. 노래 듣고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노래는 아까 아이스링크장 어디서 한다고 하셨죠?
6: 아이스링크장?
5: 아이스링크장의 IMAX
7: 팜그로브.
5: 앞에 팜그로브.
6: 팜그로브.
5: 네. 이나의 맹그로브 듣고 오겠습니다.

0: Live 90.5.
1: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나님 목소리 참 좋습니다. 이제 들어도.
2: 네.
1: 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전달해드린 소식이 이제 있죠.
2: 네.
1: 저희가 인스타 계정을 세단장을 했는데요. 보통 프로필 상단 보시면 저희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유튜브 링크가 업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번에 새롭게 사연 신청란 링크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아이디, 뭐 아이디 그 로그인 없이 그냥 네. 자유롭게 그냥 폼만 작성해 주시면 네네. 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근하셔가지고 사연 신청란 링크 찾아주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메 저희 그 계정으로 바로 받게
2: 그렇죠.
1: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네.
1: 그리고 기다리셨던 네. 트리비아 모닝 이제 정답을
2: 오 아싸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네, 네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1: 첫 번째 문제
4: 네 첫 번째 문제 문제가 뭐였죠? 라고 하는데
2: 돼지?
4: 돼지는 신체 구조상 이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 네 바로 정답은 하늘 보기를 못합니다. 네 아까 신희준님이 맞히셨는데 네. 목뼈 구조상 고개를 위로 15도 이상 못 든다고 하네요. 근데 저 처음에 정답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두 발로 걷기.
2: 두 발로?
1: 돼지는 두 발로 걷지 못하지 않나? 제가 이 생각을 해하고 유튜브에 돼지 걷는 법을 실제로 쳐봤어요.
2: 네.
1: 검색을 해봤는데 두 발로 걷는 돼지가 있더라고요.
4: 아 그래요?
1: 네.
4: 트월킹도 하나요?
1: 제가
2: 두 발이면은 앞에 두 발 아니면 뒤에 두 발?
1: 뒤에 두 발로
4: 저는 지금 그쵸, 오른쪽 앞뒤로
1: 그렇죠 뭐 네 발이니까 걔네들은
2: 네.
1: 뒤에 두 발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얘는 신체 구조상 가능은 하지만 그냥 얘네들이 안 하는 거구나 이래서 또 한 번 또 새로운 지식을 알았습니다.
2: 그러게 그러면 이제 목표가 그래서 15도밖에 못 든다니까
4: 네.
2: 눈 깔어 하면 잘 깔겠네요.
4: 네. 네.
1: 그리고 두 번째
4: 두 번째는 껍질을 까기 전 갓 태어난 홍합 플라밍고의 새끼 원래털 색깔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은 바로 흰색 또는 회색이었습니다.
2: 예.
1: 네,
4: 축하드립니다.
1: 검정색 하신 신희준님만 틀리셨고요.
4: 굳이 찝어서 얘기하네.
1: 네, 이유가 네. 더 신기해요. 자라면서 붉은 색소가 든 새우나 플랑크톤을 많이 먹어서 깃털이 점점 핑크색으로 변하는 거래요.
2: 아, 먹이 때문에.
1: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4: 그러네요. 그럼 오징어를 먹으면은 검은색이 될 텐데.
2: 먹물은 안 먹어도 돼.
4: 네, 그럼 세 번째.
2: 네.
1: 네.
4: 유통기한이 없어서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것을 지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은 바로 꿀입니다.
2: 오, 예스!
1: 신이
2: 맞았어.
1: 네. 맞으셨어요. 네, 네. 이유는 천연 꿀은 수분이 거의 없고 산도가 높아서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존이 오래되고요. 유효기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예전에 1월 1일 날 캠핑을 갔는데 그 동굴 있는 데를 갔거든요.
2: 네.
1: 근데 거기 그 해설사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대요.
2: 아예?
1: 아예 세균도 없고 아예 살 수 없는 구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생각하면서 이거 꿀 얘기도 들으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4: 저는 지금 그 동굴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가 있으면 네, 그럼 안 좋은 병균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2: 지치고 병든다고
1: 나
4: 네, 근데 네 번째
1: 네, 네 번째 네
4: 자,
1: 번째
4: 자 개구리는 눈을 뜨고 음식을 삼킨다 yes or no
1: 정답은 no입니다. 신기하게 눈을 감고 먹는데요. 이유가 눈알을 밀어서 목구멍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밀어 넣는데요. 눈알로
2: 이게 기도 쪽에 뭔가 근육이 따로 없나 보네요.
1: 그런가 봐요. 그래서 눈알로 밀어 넣는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조금.
4: 야 개구리도 미식가구나. 눈 감고
2: 밀어 넣는
1: 눈으로. 그래서
4: 알겠습니다.
1: 그리고 다섯 번째.
4: 에펠탑은 여름이 되면 겨울보다 키가 더 커진다. Yes or no?
1: 네, 이번 정답은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했는데요.
2: 저만 틀렸네요.
1: 네, yes입니다. 네, 이유는 철 이건 에펠탑이 철로 그렇죠. 만들어져서 네. 열 팽창 현상 때문에 겨울보다 최대 15cm까지 커진다고 하네요.
4: 야, 15cm.
2: 15cm를 재는 것도 신기하다, 그죠?
4: 그러니까요.
2: 그 큰 탑에 15cm가 큰지 안 큰지.
1: 그러니까요. 매번 재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2: 측정 오차 범위에 들어갈 것 같은데.
1: 측정 오차 범위?
4: 그 아, 매번 될 때마다 그렇죠? 나오는 오차 범위.
1: 뭐 근데 달디님 말처럼 이제 땅으로 꺼지거나 솟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2: 아. 올라가 보셨어요?
1: 아니요.
2: 저는 걸어 올라갔어요.
1: 에펠탑을요?
2: 네.
1: 어?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에펠탑을?
2: 오, 다 관광객도 올라가는데요. 거기.
1: 아.
2: 내 기둥에 입구가 다 있어. 그 아침에 일찍 가야 된다 해서 일찍 갔는데 네. 이미 줄이 그냥 막.
4: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2: 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1: 저는 에펠탑이 겉으로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철 구조물처럼 생겨서
2: 안에 굉장히 넓고 조금 올라가면 뭐 카페 같은 거 시설도 쫙 있고.
4: 아, 그건 들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2: 계단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네. 저희는 걸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1: 하긴 뭐 우리 시드니 그 하버브릿지도 그 네. 타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2: 근데 거기는 돈 내고.
1: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4: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갑자기 들어온 게 공익 광고가 있어요.
2: 네.
4: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읽어달라는 저희 스테이션의 요청으로 네. 어린이 예방접종은 홍역, 백일의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이 최신 상태인지 의사와 상담해 주시길 바라고요.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 나이가 65세 이상이신가요? 자, 이번 겨울 자신과 타인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서 자신에게 맞는 백신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은 이 독감이 매년 맞는 독감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최선으로 보호해 줍니다. 지금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예약하세요. 또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ealthdirect.gov.au/newfluence 해가지고서 네.
1: 네, 긴 글 감사합니다.
4: 네, 네 이거 읽어달라고 하셔서 네, 다음번부터는 우리 수 DJ님께서 네. 네, 또박또박한
1: 공익 광고용 목소리로 다시 그렇죠. 찾아뵙겠습니다.
4: 네.
2: 근데 백신,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은 맞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4: 저는 호주 와서 사실 처음 맞아봤거든요. 네, 아이 처음 어렸을
2: 네,
4: 때.
2: 네.
4: 근데 맞고 진짜 3일을 너무 진짜? 힘들게 알았어요.
2: 아.
4: 네, 그리고 나서는 안 맞아요.
1: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제주인은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프고 난 다음에 절대 안 맞으시고 왜냐면은 안 맞고 안 아프면은 그냥 안 아픈 건데 그쵸, 네. 맞고 아프면 무조건 아프니까.
4: 맞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못 맞겠어요.
1: 이번
2: 어르신들도 많이 맞고
4: 네.
2: 이제
1: 이번에 맞으셨어요?
2: 아니요. 저도 잘 안 맞죠. 주사.
4: 주사가 있으시면 안 되죠.
2: 주사는 있죠. 그래서 저는 예방접종,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아니지 이거는 백신,
4: 네.
2: 독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 가면은 자꾸 맞으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1: 근데 독감은 호주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그래 돈 내던데요? 뭐 조금 지원을 받나?
1: 아 근데 저는 그 회사에서 보통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일을 매번, 하시니까
1: 매번 공짜여서.
4: 아마 제 생각에 시아피디님은 또 병원이니까.
2: 그러니까 일을 하는 네. 분들이니까 맞아야죠.
1: 맞아요. 네. 저는 약간 뭐 공짜면은 다 맞는 스타일이에요.
4: 자 공짜로 한 대 맞으세요.
1: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2: 네.
1: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계정은 영어나 한글로 Good Morning Friday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이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Good Morning Friday라고 영어로나 아니면은 한국어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2: 네.
1: 혹시나 찾기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셔서 저희를 더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사용 방법은 앞에 골뱅이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골뱅이를 붙여주시고 한 단어로 띄어쓰기 없이 Good Morning Friday 영어로 쳐주시면은 저희를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2: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 그리고 초대구활은 방송을 함께 해가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디,
1: 시아 PD,
4: 그리고 신희준이었습니다.
1: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2: 자, 마지막 노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남은 하루도 굿데이 프라이데이.